0: 사만이 꽃을 봤다 하마니 꼭 사만이 대봉 또 몽사몽 이제 배신 바이 비헤비어 하마니 아무거 가서 트리트먼트 하나 원수고
1: 나 이거 트리트먼트 하말래 마인노 힐링 가요 정노 부카 동톡루오 우냐 케바 가함 필 클레로 다바이
0: 네 어코스 네 어바이노 매담 가이 아고보 보아이 필링 마 하말래 정제 프로시비 호스피탈로 탄거 그방만 날싱 그방만 대화할 가요 꼭소 제가 아부바이 패션트 몽탕 보토 에미니 하미야로기 클라이자비니 한 그레이 제벨릉자 이게 아저러고 보코 하미야 꼭시트라 그나 강가비니 멘탈리 니하비비 제가 카오 하르는 게 되고 만에 소이션요 뭐 만에 그 당동나
1: 뭐 베마르니 탕고 아바바카 하미야
0: 베마르니
1: 탕고 아바 하이 쿠라마마
0: madam kang okong ma saka ja doctor of simi nya ka bi thi derai be simi sing borok no treatment khaimania sini tomung samung sini kok samani
1: kok lambe bo
0: obo ka sam borok no treatment khayo sing mbbs

이루 에이 저러 저러 저러나 저러나 하이부리 하이부리 하이리 저러나 저리리 두리리 에이 구누구누군전 구조나 잘 저리 잘 저리 잘